0: 야, 그래 차 이빨. 서로 그래 낙사라고.
1: I know they're mistaken. Still I wanna hear it straight from you.
0: 오라 이빨 양이 하냐 주말에 기가 뜨이다고 하냐 어쩌고 싶다.